순휘롱각이 또 먼모로 때 아로 이케 순위베테즈본가 오비쿠마르짝마 기기 지기 또 올로데 터때 모레지보난 기또 이케 순위봉